0: 내가 요가이.
1: 안녕하세요.
0: 안녕하세요.
1: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0: 안녕하세요.
1: 안녕하세요.
0: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1: 안녕하세요.
0: 안녕하세요.
1: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바디마야 두게모티 바이르 쿠안투 필자리모 바운도마 키모키모
0: 오
1: 반나야 두게 기회라 우우쿠아 이라탄탄 포구야라도
0: 야와
1: 다헤쿠호 나피구피구모
0: 메레메
1: 테레미야 아지야기로
0: 오
1: 예보 야라메야
0: 야와
1: 예 가우바랑가 쇼야히야모
0: 에소
1: 예이테 예테 와메 마베헤쿠세 이하메 쇼야히야오야 마모 코키란샤 데바투 엔게
0: 부소야히야 데모
1: Bukberi
0: me. Eh. Ah, no, yo. No, no, sir. I just want to return that.